0: 엽서 법주 허멍 제일 뻔존 니 가는 길 들어보건대 니금물 험보시었네멍 영강 정강 경어영 영업센 고라주난 고결 그닥거리멍 시금물도 재래우된 목 전으로 하수된 저들건대 웃었쥬 제주의 멀근 공기도 공걸로 쓱들이시는디 물맛도 더우다 눈이 휘원한 자연경관 문화유산들 방광 도르시게 너난 날 저음이 아시럽수대 너멍 말론 다 목걸쿠대 너멍 입만 해별색 영 고마왕 어떠영어코양 굿박허멍 손은글건디 나도 손은글만 보냈쥬 하늘도 제별이 말깡하고 이낭 저낭에서 생이들도 인행내만 썩 놀래 잘도 불렀구나 뱅디서 노노왕풀 토다먹는 송애기 맹생이들 올레질 걷는 외방 사람들도 뭔들 덩싹덩싹 헐태주들 나도 호솔만 젊으시면 올레질도 걸어볼걸 봄남인 난생이도 꽝만홍도 먹여볼걸 쑥도 터다당 쑥버무리 허용 가느니 오느니 벗대들 소상하상 먹어볼걸
1: Alright, you're back. So that was Modern Gonam Shinu special Friday edition. So it's Friday. Yeah, we are bringing back this week's top pick. And here's a topic phrase. 영강, 정강, 경어영, 영업센. It's fun phrase, right? And that's the one we actually learned last night. So let's break it down. 영강. Yeah, you know what it means, right? Yang, this way. Gang, so go this way. Jeonggang, right? Go that way. Gyeonghoyeong, enjoy your sights. And the last one, Yeongeopsin, come back this way. So together it means go this way, then that way, enjoy the sights, and come back this way. Yeonggang, Jeonggang, Gyeonghoyeong, Yeongeopsin. What a fun phrase. I love this phrase because it's more than just like, you know, showing the direction directly. Like it kind of captures a warm-hearted spirit of Jeju and in locals like wanting visitors to see the best part of the island. Enjoy every moment and come back safely. And that is the phrase that I picked today. If you remember just one phrase from this week's poem, yeah, make it this one. 영강, 정강, 경어영, 영업센. Alright, that was the lesson and I hope you enjoyed. So time to take another song break and come back to wrap up our first part. 다 좋을 때 by 건이 followed by 길 by B1A4.